刚刚送俾大家嘅有由李芬芳独唱嘅《梁祝恨史》，将时间带到嚟差唔多晚上嘅11点钟啦。我哋先听一节新闻简报，新闻之后再翻嚟听曲啊。